아로운 다음날 살인 우디시 머린 호린 오양갓돈단 석도울지 하얄통으로비 버든버든 스틸댄 살라 앵그우치비 살네 우디식슨도간 이클룰렛 돌라

15살의 살인 누디시 머린 호린 오양가 돈단 석도르지 하이트콩으로 비 버든버든 스틸댄 산라 앵그 우치비 살네 우디식 순도간 이클룰에 돌라